0: 도쿄 어프로치 에어로항공 32 캐싱 구리 메이트 프라이벨 150 인포메이션 아파.
1: 에어로항공 32 도쿄 어프로치 라웨이 체인지 인 프로그레스 라웨이 16 레스 XSRS 양키 라웨이 16 레스 어프로치 리아드 비아썸 고르스 어라이벌.
0: Expect IRS 양키 16 레스 어프로치 바이아스와프 골프 어라이벌 에어로항공 322.

0: 시스템에테 7000 코리아네어 2129. 도쿄 아프로치 코리아네어 2129 컴펌 캔슬 레벨 디스크립션.
1: 코리아야 2129
0: 캔슬 리스트릭션 코리아네어 2129 디센 7000.

0: 다시 픽스로
1: 레이더 102 입사 06 07.
0: 네, 반영 7 미션 바이어스 계획입니다.
2: 제반에 세븐스
0: 네, 반영 7 미션 바이어스 계획입니다.
2: 제반에 세븐스 바이어스 계획입니다.

0: 지켜보지 그랬더니 제주의 원형색은 해변 아래 구리 센트 플라레벨 150 바이 구리 센트 플라레벨 165 보내면 스로
1: 제주 110 도키아 포스 부다카론 엑스펙트 아이러스 양키 다이 16 레프트 아토 그래서 바이 플러스 골프 아라이벌 멘텐스 라이트로 150 바이 구리
0: 그래서 샴푸 도코라이벌 아이러스 양키 러닝 16

0: 제시아 110, 다운 라이트닝 220.
1: 라이트닝 220, 제시아 107.
0: 제시아 107,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, 데시멀 2.
1: 제시아 레이더 120, 데시멀 2, 제시아 107.
0: 네. 제파니아 061,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, 데시멀 2.
2: 102, 제파니아 061, 그레이.
0: 네. 제토스타 97, 디스터멘테인 6, 도전.
3: 디스터멘테인 6, 제토스타 7.
0: 제토스타 97, 리크리아 디렉터 카시오.
3: 프리 디렉터 카시오, 제토스타 7.
0: Ranger 6-4, Detail Maintain, Flight Level 150.
4: Set Flight Level 150, Ranger 6-4.
0: GP 44, Heading 170, Vector, Final Approach Course, Maintain 9-1000, Maintain Speed 210.
5: GP 44, Heading 170, 9-1000, Speed 210, GP 44.
0: GP44 contact Tokyo radar 120, decimal 2.
5: GP44 120, 2.

0: 스파니아 식승 사이즈로 아프터 파싱그 립 디스타메이트 1-2000
1: After grip, disarmate 1-2000, Spanner 650.
0: Housing 241, disarmate 1-0000.
2: Disarmate and battle level 1-0000, 跳走平民, 1-4-1.

0: 인도네시아 ATX0 리크리어 디렉터 제민 리사라 메인텐 6000
1: Direct to Gemin and descendant 6000 Indonesia, 80.